0: 5,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3,000원에 아니, 깨진 꿈 숨겨 쫑이야 말해. 가서 능가시라 캐셔. 가서 능가시라 캐셔!
1: 아주 역하지, 저.
2: 你干嘛？我都送给你了。你拿回去！
3: 别！
2: 你拿回我不卖，你拿回去！
3: 不是兄弟，我上哪里找红珊瑚去啊？早就出手了。
2: 转这么快呢？怎么？这转谁了？
3: 我也不认识啊，外地人嘛。
0: 看着没，看着没，钱不要的，钱不要的，黄山会东子送给你了。
1: 不行不行，你必须拿着这么贵重的东西。
0: 应该的，收了你的钱，我这个脸往哪放啊？为了一条项链，连看着没的钱都敢收，他们会笑话的。
1: 哎呀，
0: 你看小孩嘛，不懂事。
1: 哎，这些钱还不够呢，次送。哎呀，次送，你开门啊，次送。
4: 哎，你不要推了，不要推了。
1: 行，我不推了，好吧？真能啊你呀！
5: 我也不知道是老人留下来的东西，那么值钱，
1: 你还嫌自己卖少了是吧？